그때 이번 시야 워리기 때문에 스망가야 보라이 워와이 나는 데에 대단히 면다예 나를 이스고 망간님의 꺼가긴 나라 갖다 놓았다 나는 가와기

내리기 내 제니마 데 쿠나나네 부부라 도안 당하나 예인바 도와나게라 부부시게 망 스포츠나 벤 가르게기 아가게다가나 노리 데요가 또 코로나 이런 든 들어오바다 예타게 바나카메 우이야 농고라 예야라 우나이네 아이가 대포 루테이코 마 아우시 아우시타 드레소 코라라파 데게로인 거야 아고는 데게로 있는 방송에 오 고망가리 시르나 벤데 모닝아 봉가 요게니 가라고 한 부부시 아사 데니아 또 코로나 코난 도와드 덴 드로바다 이타케 또 코나레 데노 부가 데라나 나이게 바 사카메 오이레 농라 마무카라이 간네